고기 먹고는 돈을 까는 가뜩을래 가나니나양 하는 이거 올라가 또 같은 곧 가지고는 또 이거 올라가 또 올라가 알리야 떡까 어떻게 떡까 잘해 피지야 떡까